0: 이다 묶으면 총 3,000페이지 정도가 소설 한 권이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주인공의 이름도 발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러시아어 중에 즈드라스뷰체 이런 말도 있고, 빠까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듣다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어감도 세고 듣기에도 불편하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몇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렸는데 유튜브가 읽어라, 읽어라.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요즘 다시 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서문, 이 서문을 보게 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 책을 읽는 저자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작가의 글, 뭐 이러한 게써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있는 건데요. 소설을 읽으면서 와닿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나의 주인공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전기를 시작함에 있어 나는 다소간 의혹에 빠져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나의 주인공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주인공으로 세운 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단하지 못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썼으니 독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설 속의 주인공 이제 알로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알로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영웅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알로샤라는 주인공은 미완성이에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굳이 이런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비밀을,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소설을 요즘 읽으면서 사도행전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를 대리해가지고, 가롯 유다를 뒤로 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는데, 이 마띠아에 대한 기록 성경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선출된 뒤에 바로 순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람들은 계속 사라져 가는데 이 사람들 뒤에 사도행전에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0: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끝의 말씀이에요. 이두 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무엇?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한결같이

0: 이어주는 구슬을 꿰는 아름다운 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은 성령님께 붙잡힌 이름 없는 사람들의 행전이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성령님께 붙어 있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잡혀 있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첫 주부터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던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때 어떠한 분들을 다시 보내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는
1: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0: 그렇죠.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 저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를 닮은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0: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본문 말씀이 좀 생뚱맞다, 결말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어디에 배정되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것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30%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총독들에게 신문받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암살단의 위협이 오기도 하고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은 딱 하나의 지향점, 거기 어딥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 그곳을 향해 2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책의 3분의 1이 그곳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썼으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재판 이렇게 되었다. 재판받고 바울이 이러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누가는 무려 30%에 해당하는 비중을 갖다가 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나서 결론부에는 재판 내용을 쏙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받았는지,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것입니다. 아, 누가는 내가 궁금한 거를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했던 거구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1장부터 28장까지 8장에 걸쳐서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강하면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뻥 터뜨려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들의 시야가 거기를 향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을 침묵해버리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그 사도행전을 끝내는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일부러 바울의 재판을 침묵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누가는 바울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었던 것이죠. 제가 올해 이제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올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었던 겁니다. 과거형인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했었던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살 뺀 비법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을 빼려고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격인 줄 알았다. 넉넉한 마음씨인 줄 알았다. 바지 단추 비명 지를 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 뱃속 견고한 진을. 숨 들이마시면 숨고 내쉬면 툭 튀어나오는 얄미운 내 일부. 오늘 딱 한 입만 더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련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오늘 한 입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늘 내일부터 하자. 오늘 한 입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살 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AI를 알게 된 거예요. AI한테 내 체중이 이 정도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살 좀 빼고 싶어. 좀 도와줘. 라고 AI한테 얘기했더니 AI가 제 체중을 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당장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몇 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4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몇 분 운동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40분. 저는 순종을 아주 잘합니다. 누가 알려주면 그 말한 그대로 먹으라는 약만 먹고 운동하라는 시간만큼만 딱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일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AI랑 얘기하면서 하루하루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제 살이 쏙 빠져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살 빼는 게 이렇게 쉽구나. 별로 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사람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번에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 하루하루 정해진 양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꼭 같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반복했던 그 삶이 결국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반복하고 있는 그것

0: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예수님만 드러냅시다. 예수님만 찾아냅시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 담대하게 충성했습니다.
0: 네, 담대하다, 담대하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0: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흔히 사도행전이 열려있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더라? 가르쳤더라. 가르쳤더라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게 닫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글씨가 가르쳤더라가 아니라 뭡니까? 거침없이라는 말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침없이라는 말로 그냥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열려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두 단어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대함. 이 담대함은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원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숨김없이 말하다. 상대가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사용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 호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자꾸 말하면 내가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너희들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게요? 안 했게요?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할 때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파르레시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늘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순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께서 저를 식당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으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면 이웃, 가정, 친척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똑같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고백되고 있습니까? 저는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지는 것이죠.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옆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들에게는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0: 땅까지 흘러가고 로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락된 자리에 자신이 찾아오는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성도님 옆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1: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0: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이 담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결한다.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영상인데 잠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100마리가 넘는 버팔로가 암사자 한 마리 앞에서 멈서섰기 때문인데요. 눈앞에서 동료가 바닥에 눌린 채 붙잡혀 있는데도 그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암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자 그대로 물러서 버립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힘만 모으면 몇 초 안에 끝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포입니다. 자신도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대한 무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쓰러진 버팔로는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몇 마리의 버팔로가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암사자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쓰러진 동료를 살짝 건드리며 살아있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 한 마리가 앞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암사자는 붙잡고 있던 버팔로를 놓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 동료를 살린 건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용기였습니다.
0: 너무 갑자기 끝나버려가지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된 영상인데요. 수백 마리의 버팔로가 있어요. 뿔이 나 있고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사자 한 마리 몰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버팔로가 꼼짝 못하게 얼어붙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 한 마리의 이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들면 죽을지 몰라라고 하는 공포가 이 버팔로들 사이에 가득 채워지니까 꼼짝 달싹 못하고 얘네들이 다 얼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깨어있었던 용기를 가진 한 마리, 걔가 좀 눈이 좀 안 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요. 어떻게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사자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이니까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줄행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전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들에게 달려올 때 깨어있는 한두 사람이 사탄마귀를 향해 달려가면 사탄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다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나 하나의 생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교회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전 우리 서림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여잡았던 것처럼 예수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슬로베니아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로베니아에서 다녀온 뒤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귀국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슬로베니아의

는요 가장 오래된 고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다는 거죠. 미국에서 2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지만 요 한 분만 20년 동안 슬로베니아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슬로베니아의 역사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은 다 아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백. 20년 동안 있었던 이분의 고백. 슬로베니아 선교 역사상 해외 단기 선교 팀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1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슬로베니아 선교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준희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이 이준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를 그렇게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슬로베니아에 간 지 한 4년, 3년밖에 안 된 초짜 선교사님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언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현지에 있는 분들은 아이 뭐 그거 왔다 간다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무언극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이 무언극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중독되어 갖고 술과 마약과 여자와 음란과 향락에 중독되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중독을 다 끊어주시는 모습을 무언극으로 만든 거예요. 왜 무언극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 똑똑하시네. 말이 안 통하니까, 슬로베니아 말을 못하니까 무언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무언극을 보고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무언극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중독되었었는데, 나도 과거에 마약에 중독됐었고, 나도 과거에 술에 중독됐었고, 나도 과거에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청년들이 가갖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했어요. 슬로베니아에 지금 K-POP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부른 가스펠이 뭐가 됐을까요? K-POP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불렀던 그 가스펠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DM을 보내면서 나도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갖고 집시마을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현지 교회들이 집시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집시마을에 가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 8분이 우리 이준희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국인이죠. 슬로베니아어도 잘 못하죠. 선교 이제 막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서림교회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 선교사님, 서림교회 연락해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 좀 한 번만 더 우리 슬로베니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게 되면 8개 교회가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슬로베니아에 가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때에 맞추어서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0: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거침없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세상 청년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서림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 광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제 참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응하여서 이제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열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구약 가운데는 수없이 많죠. 절반은 성경적이지만 절반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오고 물질적으로도 오고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 건강 문제로 그렇죠. 그것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깨닫잖아요.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우리도 되묻게 되죠.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죠. 이런 일을, 이런 재앙을 앞두고 과연 이게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이 튀어서 눈에 타격을 줘가지고 눈에 돌이 박히면 빼내고 꿰매고 치료하면 낫겠죠.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 기증한 분들의 각막을 이식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망막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주사로 하고 또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안구 자체를 이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최첨단 의료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죠.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인들. 이런 경우는 절대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화해될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 사업이 한번 망해가지고 부두가 나서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은 사업도 있어요. 자녀교육 그렇게 잘 시켜보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삐뚤어진 아이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빨간 밑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보신지라. 이게 참 귀한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에이덴이란 동사인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는 문법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왜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맹인이 누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좀 자기를 놓아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안 되는, 인간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 깨질 수밖에 천프로 만프로 깨져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조각조각 난 도자기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회복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저 길을 간 것 같지만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가운데 내게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보죠. 예수님 발자국이 딱 멈췄습니다. 아, 뭔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 태아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죠. 원죄는 있습니다. 오리지널 씬. 그죠? 타고난 아담의 그 혈통, 저주받은 그 죄악의 혈통은 있을지 몰라도 자범적으로 태아가 죄를 져요? 못 져요? 자범적으로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희한한 사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선제적으로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상.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가 그 죄값을 상속한다는 사상.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어요? 반성경적이어요? 반성경입니다. 부모의 행실이 좋지 못하면 자녀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만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회개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고 천국도 대신 갈 수 없어요. 대신 갈 수 없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변소예요. 변소. 변소하고 천국은 대신 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급해도 그걸 대신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태아가 죄를 짓든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거를 상속했든지 그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것이 오지 않냐. 관계가 깨지지 않냐. 사업이 어려움이 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A 아니면 B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호락호락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질병이 오고 사업에 뜻밖의 현금이 융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오고 너무 잘 되는데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지수 하나가 바뀌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분들이 있어 제가 보여드리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질병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가운데는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다고 해서 당장에 뭔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약하게 살아도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에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대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그런 인과응보적으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져도 그런 현세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복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죄에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켜켜이 쌓여서 삶 가운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맹인이에요. 맹인을 놓고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33년이라는 삶 속에서 공적인 삶은 단 3년밖에 안 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몇 년? 약 3년 남짓. 예수님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하죠. 밤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치유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일도 그거예요. 그 일을 밤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 예수인 나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은 너희들도 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육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3년 공생애 안에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있으세요? 혹은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세요? 혹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3년 지나가니까 다시 못 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도 3년 안에 그거를 봐야 돼요.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몇 번 울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세 번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3년 안에 밤이 오기 전에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그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작은 믿음과 순종인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유태인 정서에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을 뱉으면 그들 의식상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져 이게. 아이 웬만하면 병이 나으라. 아 이렇게 한다거나 손으로 다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콕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다 나았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뭐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침 뱉으면 그 침의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물리적으로. 그게 또 신비주의들은 또 그잖아. 예수님은 침 냄새가 안 난다. 왜 안 나요? 예수님도 목마르면 침 뱉으면 침 냄새 나죠. 그거를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니까 그 안에도 한 38년 못 봐가지고 눈이 깎아봐 죽겠는데 그거보다 더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물리적으로 찝찝하고. 그리고 그 침을 갖다 뱉으니까 부정탄 것 같잖아요. 왠지.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렸던 순종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가서 야 더우니까 가서 씻어갖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 더운데 씻는 것이 시원하고 좋죠. 왜 안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태인들한테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병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태인들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아람 군대 장군인데 이름 뭐예요? 나신데 뭐예요? 나만, 그죠? 나만. 우리는 나시찬. 여러분 알아요? 전우에서 나시찬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신지는 몰라도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몇 번 씻으라고 그래요? 7번. 럭키 세븐 얼마나 좋아요. 7번 씻으라니까 막 처음에는 부야가 힘이르는데 아, 그거 못하겠냐고 어린 종이, 계집종이 오니까 가 씻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7번을 씻는다거나 3일째 3번을 씻는다거나 그러는데 한 번 씻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지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죠.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7번을 하면 좋지. 그거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런 깝깝한데 순종한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천적인 맹인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이 미러클스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가 너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말이 너무 많아. 뭐 험은 되냐 안 되냐. 뭐 이것이 어렵대 저것이 쉽대. 뭐 어딜 꼭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뭘 어떤 조치를 했어요? 뭘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맹인이 눈은 이렇게 병들었을지 몰라도 입과 마음은 그래도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않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은 신방 가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막 뭔가는 모르지만 무엇이 그냥 깝깝한 이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씻고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가서 그냥 좀 씻고 오라면 되잖아요. 마음이 더럽고 막 미웠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 따라해 씻자.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미울 것이 없어요. 뭐가 미워요 그렇게. 여러분 씻고 따라서 지갑을 열자. 그럼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이요 각 씨한테 사랑받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을 씻고 그잖아요. 지갑을 열고 그잖아요. 오늘같이 더우면 에어컨도 좀 큰 걸로 좀 바꿔주고 더우면 시원한 옷도 좀 하나 사주고

거예요. 허구 안 하고 누구 맘이에요? 이 소경 맘이에요. 소경은요, 말에 없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그러면요, 새 인생이 시작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맹인같이 살고, 화장가 사고, 성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소가지가 사납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가지가 사나갖고, 그냥, 아이고, 같이 다니면 좀 긴장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려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이제 좀. 그런데 주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이게 씻어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고, 입술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야,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저 사람 밥 한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시방석이어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모세 가서 제가 오늘 침 뱉어드리려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제가 양치질 잘 하겠으니까 침 뱉어갖고 눈에다 발라서 내곡동에서 한번 학동도 한번 가보고 그럼 씻어봐요.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소가지가 사놨고 그렇게 각시를 힘들게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뭔 말이 많고 그냥 빨래 씻겨라 입을 딱 물어보래요. 기도하고요. 주님, 이제부터는 깨끗이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되지 왜 미워해 그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이 맹인 마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인데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볼 것이 많잖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빛이 나고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 몇 년 동안 봤어요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봤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봤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저 사람 저 교회 그잖아요. 저 사람의 삶이 항상 저렇게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눈빛이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밝은 눈빛. 주님이 계시다면 저런 눈빛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스꼬로움은 한데 그 사람은 아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아주 많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동네장도 아니고 백내장도 아니고 백내장은 렌즈 가리키면 되잖아요. 선천성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요. 대대로 안 돼요.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대물림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들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걸 대물림해줘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때에서 밝은 가정으로 가문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이나 놀래요. 저 집이 저런 집이 아닌데 밥 한 끼를 먹어도 말이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막 밥상을 들썩들썩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막 동네 사람들 가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막 기쁘고 막 하하 호호 여보 막 너무 좋아 당신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아니야. 새로 이사 왔나 봐. 저 집이 절대 저런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스꾸름하다. 쌍둥이 형이 왔나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큰 쌍둥이와 작은 애는 그게 다르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가 주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디가 관심이에요? 10절에 그들이 묻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죄는 다 어디로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만나는 재앙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당신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꼭 따져요. 과거를. 과거 지향적이고.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프로이트가 가장 최고라고 했죠.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뭔 상처가 많아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뭔 분석만 해요? 뭘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분석은 적당히 하고 미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아들러의 미래적인, 코칭적인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질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가정의 문제는요, 맘만 먹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과거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러클스,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웃들도 그러잖아요. 너 어찌 그렇게 열어졌냐? 사업이 한 12번 망한 거, 뭐 파산선고 났다더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도 빼고 어떻게 좀 잘 다니냐? 너 살이 쫙 빠져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아주 이 FM 정식 제일 좋은 간증의 방법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 간증할 때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대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얼마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기적은 맛봤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을 잘 증거를 하고 나니까 이웃사람들이 나도 그런 예수 좀 만나보자. 나도 만나서 우리 새끼들도 좀 잘 풀리고 믿음도 좀 갖고 사업 가운데 주님을 좀 동행하고 싶다. 내 마음이 항상 어두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12절에는 이제 드디어는 맹인을 바라보던 관점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 재앙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한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노라.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을 낸다거나 야 이놈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지금은 우리가 말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아서 증거할 귀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힘들다며. 너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내가 너 전화할 때 차단했어. 차단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당해봐 잘 모르시는군요. 막 부도나서 소문나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면 이렇게 지갑이 열어져야죠. 이게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한 3년 지났는데 막 너무 사업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막 집에 막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꾸리들이 있어서 다 우거지상인데 자녀들이 막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피해 당기는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비결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그 가정에 막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면요, 어두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백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따라서 하백교회. 한 번 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시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예요. 어떻게 이게 참 얼굴이 안 좋은지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위에 구멍이 몇 군데가 뚫어졌어요. 이거 안병 아니야?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다 상담하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술만 먹었대요. 왜 술을 먹었냐고 했더니 지금 이혼 단계, 석 달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당신 아내하고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진작 좀 잘해자, 이놈아. 내가 그런 얘기 해주게. 꿀밤 하는데 주고 싶더래. 야, 이놈아, 이게 진작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상담이 안 돼요.

0: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잖아요. 그럼 여자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완전 100% 없대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을 제가 한 7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이미 엄마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미 재판 끝나서 이미 남남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너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그 원수라도 너와 화목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가정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친 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이 와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 태어나서부터 선천적 질병. 절대로 이렇게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 절대로 안될것 같은 그런 사업.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이런 병이 왔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에 주목하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숫자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한 그런 다시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예배. 지금 천국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열. 그런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된다면 뭐 질병 것까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어요. 자녀의 문제 해결 못, 그거 시험 보는 거 하나 합격 못 하겠어요. 무슨 뭐. 이게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합격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할 것은 이후에 주님께서도 제한된 3년 동안 해결을 보신 것처럼 내가 이 문제 해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너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이 낳는다고 했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우리 새끼들 다 키워주셨어. 우리 가족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분이 오신 그날 이후 변화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강원, 횡성, 원주, 경북, 상주, 김천북부, 영양평지, 공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 서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달 8월의 첫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일에 지친 무거운 어깨 산나무 그늘 아래 눕히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어제까지의 일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베개 하고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사랑 찾아다니다가 지친 발. 오늘은 흐르는 물에 담그고 편히 쉬십시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랑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잊으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편히 쉬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쉬라고 편안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날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만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트럼본 연주로 들어봅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잠언 18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2762님 형제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5480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겸손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114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흡처럼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폭우지만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극동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480님 겸손해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545님 덥고 습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물류센터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1202님 내일이 딸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직장 생활, 야간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데 잘 버티라고 화이팅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1202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7028님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과 생각 행동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또 1124님 장마로 눅눅했던 집을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눅눅히 쌓여있는 교만과 악함도 깨끗이 씻어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힘이 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876님 이 시간 남편과 함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극동방송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좋은 방송 위에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688님 교만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1504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나름 잘하고 있다,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아셨어요? 네, 좋은 생각하셨네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뮌헨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한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세탁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생활이 늘 빠듯했습니다. 어린 한스는 종종 배고픔을 참으면서 잠들어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는 식탁 위에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올려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빵을 먹이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날 밤 한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굶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20살 된 한스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 불을 지피고 하루 종일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였는데 그때 한스는 밖으로 나가요. 무슨 일이니? 그때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한스는 얼른 가게로 그 소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빵 두 개와 우유 한 잔을 건넵니다. 아이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지만 내가 사주는 거야 하면서 그걸 먹게 합니다. 그 소녀

며는 며칠째 제대로 먹질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빵집 앞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한스는 빵을 챙겨줍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겨울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였죠. 다음 날 주인은 한스를 불러서 오늘부터 그 아이 몫의 빵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작은 빵집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이 심장병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한 주인은 한스를 불러서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며칠 뒤 주인은 세상을 떠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주인이 평생 운영하던 빵집을 가족이 아닌 한스에게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변호사가 이유를 읽어내려 갑니다. 가장 착한 사람에게 가게를 맡긴다. 한스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빈 빵집에 혼자 남아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리고 결심하죠. 매일 남는 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 작은 상자를 둡니다.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죠. 노숙자도 실직자도 배고픈 학생도 누구나 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슨의 빵집 소문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신문이 취재를 오고 방송국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이 빵집에서 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빵들을 사기 시작했지요. 그 시간이 흘러 작은 빵집은 독일 전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스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매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빵 코너를 없애지 않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를 찾아옵니다. 곁에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여인

는 한스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한스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눈 내리던 겨울날 빵 두 개와 우유를 주셨던 아이입니다.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녀 역시 훌륭한 의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때 그 빵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몇 개의 빵을 준 것뿐인데. 그때 그 의사인 여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다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도 이 한스 빵집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또 이런 글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선한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 선한 행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만드십니다. 네, 한스네 빵집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의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보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된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지은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9729님, 날씨는 덥지만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7770님, 요양보호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엄청 날씨가 더워요. 주님의 은혜로 건강 주셔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손자 손녀 전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115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완독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포기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완독했습니다. 성경 사독했습니다. 오독제 사사기 읽고 있는데 어릴 때 찬양만 좋았는데 제가 성경 사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15님 정말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0487님, 무더운 여름 날씨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8267님, 너무 더워서 숨 막히는데 말씀으로 열 내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8530님, 항상 좋은 말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597님, 나이가 드니 지난날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 회개가 되네요. 조금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8221님, 남편이 말해주네요. 좋은 말씀에 감사하다고요. 언제나 힘이 되는 극동방송입니다. 차 안인데 막히지만 그래도 극동방송 들으며 행복하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듣고 기뻐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아 날마다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건지시며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어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제 입술이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늘 선을 행하게 하시며 화평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늘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취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늘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뭐 네.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건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9: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던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8: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

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평소 말이나 행동으로 믿음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보기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과 같이 일해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기대 없던 사람이 겪을수록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주전 44년 3월 15일 파르티아 원정을 3일 앞두고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마지막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말했던 것은 평소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아들처럼 아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망하거나 가족이 풍비박산 나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고향 사람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부시다의 원어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곧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천대가 지나도 아니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고 한결같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애청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새하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은 수시로 변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곧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 곧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곧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

0: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에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초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듣고요,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조수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면 늘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 방학 맞아서 평소보다 더 분주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서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시겠죠. 그럼 이번 방학이 끝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웠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웃었던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 믿음의 추억이 함께 담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 휴갓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과 함께 믿음의 기억도 차곡차곡 쌓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듣습니다.

레이아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어린이 사냥 메들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은 학생들에게 또 학업 성장에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성장에도 사실 아주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왔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좀 한 뼘 더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 맞아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텐데 여행지에서 쉼을 누리는 것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여름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기회가 있다면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원두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한웅재 목사님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창문에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을 전할지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원웨이싱어즈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까지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에서 김병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쉽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본, 이 일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그렇게 큰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꼭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두 곡,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수 닮기 원해,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해 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자를 연구해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환경과 생각 문제를 지배합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게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과 꿈, 말과 믿음을 통해 모든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비록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분명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의 소망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필요들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은 바위처럼 변함없이 견고하다. 우리는 멈춰서 장미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송이를 꺾어 누군가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 여유도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라나타의 Go Out With Joy, I Will Sing.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양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조수아님의 나는 믿음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 찬송 아멘.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참 즐겁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교제하며 나누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양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어요.

0: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회복하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도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의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성경 공부 모임인 마더와이즈에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회복 교재 안에 나오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약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다. 언약 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받았다.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분의 신부라는 것과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그분만이 당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 교재와 찬양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이의 맛을 떠올려 보라. 오이의 맛과 식감은 매우 독특하다. 그 맛을 아는가? 오이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오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이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맛이나 감촉, 냄새가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오이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었다.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곡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5장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에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회복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나는 왜 알고 길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유방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섞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런 가치관, 세계관들이 이 두 집단 사이에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누가 참 신자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간에 일으키는 그 모든 충돌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가 맞고 너네들은 다 틀렸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죄에 접속된 사람들이 언제나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현상들입니다. 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이게 제가 만들어낸 선악가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강력한 죄의 본질이지요. 아담이 선악가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지 마라 한 거 따먹었니 하고 아담을 꾸중하시자 저 여자 때문에요. 하와는 뱀 때문에요. 언제나 자기를 변호하는 동시에 타인들을 정죄하죠. 다른 사람을 고발합니다. 사람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 늘 나를 변호하는 동시에 타인들을 정죄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란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되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됩니다. 인간은 이렇듯 여러분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언제나 최고의 변호사예요. 반면에 상대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한 검사가 되어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지요. 미안해 내가 할게 이 한마디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언이 되고 말 텐데 이 한마디를 할 줄 아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죄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로 만들어요. 죄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느냐 묻지 않고 너는 인간이 왜 그래 늘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29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도무지 온전하게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치게 하는 게 우리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알곡 가라지 구별할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 그거 하지 마라 능력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는 구별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 말입니다. 남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엔 다 보여요.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얼마나 이 말을 저도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 지금도 이 병이 가끔씩 도져서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입을 막 들어막아도.

남들한테는 안 보여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봤대 뭐를 자꾸 안 보이던데 아 내 눈에는 보여.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뭘 자꾸 보인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보니까 알곡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곡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스지도 않으면서 늘 가라지 발견하는데 온 정신이다. 저거 가라지야 저거.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알곡이 되려고 부부관계에서 뭔가 성질이 올라올 때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 같은 모습이지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화나게 했던 상대의 가라지 같은 모습을 발 저거 틀림없이 가라지야. 가라지 사냥꾼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알곡됨을 알곡으로 키우기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사냥꾼들이 훨씬 많이 보여요. 가라지 찾기 전문가들. 입만 열면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해. 위선자야 저 사람. 아이고 또 저러는 거 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가라지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할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할 거야. 반역이며 우상 숭배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분은 나만 할 거야. 놔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이걸 잘합니다. 더 많이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 이 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알곡되어 가는 데는 별로 관심 없으면서 늘 가라지 탓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지 감별사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분별하고 이런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사무엘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한 선생님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한 학생을 보고 얘는 해초리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지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 안에 불성실한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이것은 정말 교육 차원에서 안 되겠다. 좀 몇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해초리로 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창밖으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병색이 짙은 자기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요양시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 아이는 태생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픈 아버지를 돌보느라 매일 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선생님이 그 학생의 기록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기록부에는 가족이 단둘이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이. 그리고 그 요양시설은 입실이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만 입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그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 아이의 그 기록부를 살펴본 그날에도 이 아이는 어김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한 이 아이는 선생님 앞으로 와서 선생님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들고 있던 해초리를 그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이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왜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이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사정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까맣게 있고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그 아이는 이럴 것이다 규정했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드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던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옛날에 들었던 그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 모습과 똑같구나. 우리가 그런데, 나도 그런데 늘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정을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태도와 말투와 행동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 틀림없어 하고 규정합니다. 규정만 하면 되는데 규탄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하는 그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눈물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DNA를 가지고 어떤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 부분을 보고 난 다 알아 이러면서 그게 마귀짓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 보지 못하고 그 사정은 보지 못하고 그가 했던 말과 태도와 눈빛만 보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규탄을 한단 말입니다. 쟤는 여러분 사정을 듣기 전에 판결하고요. 쟤는 여러분 이유를 듣기 전에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장면만 딱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독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의 전 한 평생 전체를 다 보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우리는 한순간을 가지고 한 평생을 재단하지만 하나님은 한 평생을 다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그 머리 잘 돌아가고 뛰어난 직관력으로 탁탁 마음에 끄집어내는 저 같은 사람이 잘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 좋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신앙은 여러분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고 그 사정까지 통찰하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겉모습 드러내고 판단하고 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신앙의 세계에서는 겉모습을 딱 보고 이럴 거다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 또 더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눈은 명태 눈이라고. 우리 눈은 여러분 명태 눈입니다. 더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명태 눈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나는 아니야. 저 사람보다는 나는 잘 봐. 이런 사람일수록 진짜 명태 눈이 맞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의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만 앉아 계세요. 진짜 신기해요. 이분은 있을 것 같은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우리 교회 얼마 안 다니고 한두 주 다니다가 안 놀 거야 하셨던 분들만 앉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이 고백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 눈은 명태 눈이 맞습니다. 저는 보지 못하니 보시는 주님이 저를 통해 보아여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가라지는 너무 소중해 그래서 뽑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소중해서 뽑지 말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이 정확하다 주님처럼 정확하다면 뽑아도 되지요. 근데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알곡을 가라지 곁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가라지를 두어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나가십니다. 가라지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인 우리를 키워나가시거든요.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알곡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제 아들 레위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우리 손주 미나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는 말을 해서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버지는 집 가까운데 보내는 거 추천한다. 그냥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결정은 너네들이 하겠지만 아버지는 집 가까운데 가까운 학교 보내는 거 추천한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분명 그 역할이 있고 그 학교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곡들끼리 모여있다고 더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알곡은 더욱더 알곡이 된다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잘못됐으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알곡은 가라지 속에서 가라지 옆에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지 속에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곡은 여러분 알곡끼리 모여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도 여러분 내 친한 사람, 코드 맞는 사람들만 모이면 깊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와 맞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난 만남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주 안에서 만나고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코드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곡은 알곡끼리 만나서 절대로 알곡답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가라지가 내 안에도 있고 가라지가 밖에도 있는데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나 혼자 있어도 내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온통 가라지 받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이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있고요. 형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찬송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 탄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잘 믿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힘든 일 만난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 누구나 만나게 돼요. 누구나 아프고요. 누구나 죽고요. 누구나 가난해지고 누구나 결핍을 느끼게 돼요. 누구나 힘든 일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갑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것처럼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교회에서 이상한 것을 배워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 않았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보내시는 거야. 해석을 다 해버려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 만나요, 다. 찬송가 가사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수준 낮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불편을 제거하는 주문도 아니고 모든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기술도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아름다운 항복이라니까요. 나를 굴복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항복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기도의 자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은 그대로 두신 채 환경을 견디고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자신을 자꾸 바꾸세요. 환경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니까요. 우리는 환경을 자꾸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삐져가셔요. 알곡으로.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꾸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익어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이 익어가는 겁니다. 뭐 봉사 많이 하니까 익어갔네가 아니라 전에 짜증나는 사람이 지금은 짜증이 안 나고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사연 노래의 가사입니다. 고난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깊어지고 아픔은 계속되는데 내 입술에는 웬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오는지,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상처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엽고 안쓰럽게 보이고, 도저히 나는 주님 저 사람 품을 자신 없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벌려져서 품어지고, 입만 열면 정죄하던 이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고 심판하는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곡이 익어가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서 이 알곡이 익어가는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안나푸르나를 보는 것보다 10배는 더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에 어디 여행 가서 보고 싶은 풍경이 별로 없어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데 뭘 그래 봅니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없는데, 알곡이 익어가는 풍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지체들이 익어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스러워한 적 있습니까? 그게 상급입니다. 익어가는 사람의 상급. 내가 익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익어감이 보여요. 내가 익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익어가는 것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 3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어라. 추수 때 한다고 하죠. 다 거두어서 주님께서 곡식은 거두어 주님의 곳간에 간다고 합니다. 가라지는요, 불태운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알곡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 알곡 같은데, 알곡 같은데 또 보면 가라지 같고, 알곡 되었다 가라지 되었다가 알곡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알곡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물으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신앙 같아요. 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받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좋은 대답이 역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저는 100% 알곡이지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내한테 혈관에 돌아다니는데 100% 알곡이지. 저는 100% 알곡인데 좀 덜 익은 알곡입니다. 저는 100% 알곡인데 가만히 보면 제 안에 가라지가 좀 섞여 있는 알곡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보면은 좀 똥냄새나는 카레 같은 느낌은 들 때가 많아요. 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만 사도 바울도 그러더라고. 로마서 7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말한 다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 안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한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보혈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 아니라 나는 똥냄새가 나기는 해도 카레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냄새가 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카레가 분명합니다. 가라지 모습이 있어도요, 예수 안에 있는 저는

0: 알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려요 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알곡이지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혈관 안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신분적으로 다 알곡입니다. 근데 수준적으로는? 수준은? 조금 가라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신분은 알곡인데 수준은 아직도 똥도 가끔씩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 그런 알곡들이죠. 우리는 온전히 익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공사 중인 알곡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그 결론인데 우리는 완성된 알곡이 아닙니다. 완성된 알곡으로 우리 스스로를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 날까지 계속 익어가는 알곡들입니다. 90살이 되어도 우리는 더 익어갑니다. 내가 알곡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곡이라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여러분 자신의 의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곡은 자신의 선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요. 알곡은 여러분 나의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그분의 어떠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그러니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 속에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약함 속에서 약함이라는 그 걸음을 맞으면서 익어가고요. 못남 속에서 익어가고 실수 속에서 익어가고 잘못 속에서 익어가고 눈물 속에서 익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가라지 속에서도 익어갑니다. 우리 알곡들은. 가라지들은 가라지들끼리 있으면 더 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데 우리는 가라지 속에 있으면 막 찔려가 피 흘려가지고 막 아이고 주님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알곡됩니다. 익어갑니다. 못된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안에 아직 탱탱해서 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찌르고 있으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에 늘 찔려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감동만 되면 안 돼.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막 찔려가 피가 터져야 돼요. 가시 속에 백합화예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요. 알곡은 그렇게 여러분 자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교회를 100개 짓고 뭔가를 업적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익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어떤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익은 채 왔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익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지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천 개 만 개를 해도 모자람을 느끼고요. 내가 한 모든 선은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알곡들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교회 와서 여러분들 쳐다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도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익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다는 아니지만 익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익어가는 사람 곁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났어.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잘 익어서 예수의 냄새가 되고 그분의 향기가 되고 그분의 백합화가 되는 아름다운 알곡들이 다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질 때는 언제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싸움을 이겨낸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4명의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이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훈련된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얼굴로 등장합니다. 승리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오늘 4명의 왕의 연합군을 이겼지만 언제 저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포복하러 올지 알 수 없어. 또 난 자식이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지. 또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자손이 내게 임할 것인가. 바로 큰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크나큰 두려움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온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후가 언제입니까?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그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먼저 부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다 아신다는 듯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 뒤에는 분명한 근거가 따라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상황이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는 거의 항변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아픔의 토로였습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의 큰 흐름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지요. 나이는 많지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 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려있던 실망과 의문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 정직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정직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러한 항변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십니까?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서 있는 늙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그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데일리 NK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우리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 소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은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백 명이 강제

송환된 사실과 또 한국행 시도 중에 체포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 또 우리의 짧은 기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됐고 소망이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의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그 땅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온전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억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 그 땅의 생명의 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북한을 떠올려 보시고 또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이 참된 자유와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기도가 모여서 그 땅에 생명이 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새롭게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문용택 교수님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고 있는 협력 사역자를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자는 오래전부터 중국으로 탈북해온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사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자매가 누군가의 고발로 잡혀 북한에 강제 북송이 된 후 연락이 끊겨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자매가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탈북자매 20여 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친분이 있는 탈북 자매가 사역자를 찾아와 언니 하나원에서 막 나온 자매가 있는데 감옥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매가 감옥에서 나가거든 내가 말했던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꼭 언니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 자매를 데려왔는데 처음 하는 말이 오마나 언니가 말했던 선생님이란 게 한눈에 안 겨옵니다. 선생님 눈빛이 그 언니랑 똑같습니다. 언니 눈에서 불꽃이 나왔는데 선생님 눈에서도 불꽃이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옥에서 만났다는 자매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니 맞다고 하면서 감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끌려나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하도 맞아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될 때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 형편없는 몸으로 쓰러져 있으면 제가 슬그머니 가서 그 언니를 부축하면서 나도 언니가 좋아하는 분 좋아한다.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다 언니 진짜 맞아서 죽는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여기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아서 나가거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서 감방에 던져지면 누더기 같은 이불로 덮어두었는데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불이 들썩여서 들춰보니 그 언니가 엎드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맞아서 상처난 곳에 염증이 심해 제가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수들이 염증이 심한 언니의 젖가슴을 마취도 없이 생사를 그냥 도려내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소리라도 지르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만 차가 와서 언니를 실어 갔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겠지요. 언니는 지금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혼자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리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비하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속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고 그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고난당하는 북한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감옥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0: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정은주 간사님께서 전해주신 기도 편지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북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한 곡 이어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땅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1집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립니다. 마라나타 찬양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매일같이 기도원에 다니시는 엄마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천국이라니까. 가면 시원하지, 찬양 나오지, 말씀 듣지, 기도하지. 이렇게 좋은 것만 누릴 수 있으니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이 말을 하시는 엄마의 환한 표정이 정말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또 주님 곁에 있음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아내 거하라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날, 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하루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만든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491님, 날이 너무 덥네요.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극동방송이 친구가 돼주네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 휴가도 못 가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라고 주셨습니다. 휴가도 못 가실 만큼 바쁜 여름을 지나고 계시지만 주님이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쉼의 시간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0481님, 안산에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무더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공인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니 은혜입니다. 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셨거든요. 아, 사진 속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의 표정에서 평안과 또 행복이 느껴지네요. 그 따스한 온기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해요. 9507님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8월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바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에 격분한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재산도 다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일어날 일도 처참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오면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34장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은 막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 막지 않고 그냥 두셨죠? 그런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는 야곱의 삶이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열심히 살든 잘 살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일어나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4장에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느껴 있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의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예,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암담한 가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35장에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참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정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족속들의 다른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영혼도 멍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또 하나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삶의 풍랑을 만나 가슴이 찢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들려졌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걸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또 내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들리냐.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저 절망과 자책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찌들어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감격적인 바로 그 땅,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냥 참석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인 얘기로 듣고 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뭐 그렇게 듣고 피곤하면 잠도 좀 자다가 옆에 가까운 친구도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를 확인해 봐라. 너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겪고 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쇠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연 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던 이방 신상들,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걸이,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묻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묻었다는 표현은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할 때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로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사용될 때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을 때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이웃 부족들이 연합해서 같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갑니다. 첫 번째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 정서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모, 그 리브가 드보라를 하나님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을 때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뭐라고 했냐면 알론바구시라 그랬어요.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유모가 떠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벗겨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한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게 하라, 그 말대로 라헬은요 막달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중간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봅니다. 라헬은 죽게 하라.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셉, 먼저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살았고 14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남자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 됐어요. 야곱도 참 행복한 남자다. 왜요? 14년간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라헬을 뺏어가는 건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에서가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앞에 세우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대로 거두어 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이었고 세상적인

집착이었고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쓰레기와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여기도 없을 뿐더러 보기 참 힘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깎인 부분이 없어. 깎인 부분이 없으니까 거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상수리나 마리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왔다고 변수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의 복도 말씀하셨고 후손들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성경 주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움에서 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한테 왜 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다 그랬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의미, 굉장한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는 막내 아들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어가요. 하나 더 했는데 요셉 이름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더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논이라고 짓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긴 주셨는데 슬프구나. 너는 인생의 슬픔, 엄마 없는 슬픔을 가지고 넌 태어났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바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0: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슬픔과 고난과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회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연일 정말 35도에 가까운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열 치열이다. 뜨거워진 날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으로 부르신 곳에서, 또 수련회와 캠프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 서머 페스티벌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8월 1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서머 스페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Judges chapter 18, verse 1.
1: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온열 질환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큰 지진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여럿 발생하겠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야외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또 리마인드 드립니다. 13일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합창단원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ve Darmody가 부릅니다. There is a fountain. 우리말 제목은 샘물과 같은 보험은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Danites were a tribe of Israel. Danites, 단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of inheritance during the reign of Joshua. 그런데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다스릴 당시에 inheritance,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우리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area of land. 그들도 또한, 즉 단지파들도 또한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었죠. So they sent five men to go see who they could attack to get some land.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who they could attack, 누구를 과연 공격해서 우리가 땅을 좀 뺏으면 좋을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대표단 정탐꾼을 다섯 명 뽑아서 보냅니다. The spies went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래서 이 정탐꾼 다섯 명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And recognized Micah's priest. 그리고 이야기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미가의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직장을 하나 준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출신 제사장을 이 정탐꾼이 알아보는 거예요. They asked

the priest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이 레위는 지금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죠. 이들이 이 레위 출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땅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도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이니 당신이 보기에 우리 계획이 좀 성공할 것 같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And the priest told them. 그래서 그 제사장이 told them, them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That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들 계획대로 가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The spies went and found Laish.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A nice city, 참 좋은 도시예요. That had no ties to any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이웃의 어느 나라와도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찾은 겁니다. This would be a safe city to attack. 이 도시를 공격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And steal without fear of starting a major war. 그래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The five spies came back to the Danites.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다시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reported about the city of Laish.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The Danites decided to steal this land. 단지파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땅을 빼앗겠다고. So, they sent 600 armed men up into the mountains to steal the city. 그래서 그들은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Up into the mountains. 자, 그 산지로 보내는 거예요. To steal the city.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보냈죠. The five people spent the night at Micah's house. 가기 전에 이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nd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an from Levi's tribe. 그리고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This may mean that they knew him already.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they가 여기서는 정탐꾼들이잖아요. They knew him already. 그리고 him은 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He came from Bethlehem, Judah.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This town was near where they lived. 그리고 이곳은 자기들이, 즉 단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He probably had a southern accent. 아마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남부의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So maybe because of this, 아마도 그의 억양을 듣고 they knew where he came from. 아, 저 친구가 아마 우리가 사는 곳 어디 근처에 사는구나. 거기서 왔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They asked him to tell them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죠.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자기들도 땅이 없으니 가서 땅을 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계획이 과연 성공을 할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He gave to them the answer that they wanted. 여기서 he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 하니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Elsie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even the decisions that seem unrelated, 심지어 관련 없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도 can lead us into sin, 자칫 우리를 죄로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lessing South Korea.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giving us a good land.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금수강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we have enough food to eat. 우리가 정말 먹을 식량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Thank you for making South Korea a prosperous nation.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try to live for you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Please bless the church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show people your love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느끼신 점 또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laces in the Bible.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3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윔, 그리고 바라입니다. 먼저 아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A-V-V-I-M, 특이한 스펠링이에요. 아윔, 올해 한번 잘 듣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윔, 한번 더요. 아윔, 한번 더 해볼까요? 아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라, 바라, P-A-R-A-H-A요. 바라. 한 번 더요. 파라. 바라를 파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attacking Laish. 다음 주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공격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넘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간습이나 또 풍습, 법칙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관계를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력자가 되어준다고 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귀한 소망교도소의 직원들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귀한 분 만나겠습니다. 마카스가 보냅니다. 주 은혜임을.

0: 마커스의 주은의 인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 들어간다 들어가네 라는 그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그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소망교도소 홍보팀의 김영미 계장님 팀장님이시고 홍보영사 담당의 박성호 주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주 선남선녀가 오셔서 우리 스터디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소망교도소에서 우리 강원국토방송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 한 2시간 조금 넘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강원국토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교도소를 좀 많이 알리고 또 담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짝짝짝짝짝입니다. 네. 아, 우리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망교도소가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소망교도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설립한 교도소이고 재단법인 네.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교화중심 민영교도소입니다. 네. 2010년 12월 1일에 문을 열었고요. 네. 현재 수용정원 400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400명 정도면 이제 적은 편은 아닌데, 그죠?
2: 네.
0: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오시 이제 수용되는 이제 수용자들을 보면은 일반 국영교도소와 다르게 교정본부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소망교도소 알림이 나가죠. 그분들이 신청하고 또 어떻게 소망교도소 수용자도 오르는지 그 과정도 약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일단 소망교도소는 입소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네. 재범 이하 분들이 형기 7년 이하 그다음에 자녀 형기 1년 이상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분들이고 그리고 조직폭력이나 마약류 사범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돼서 이제 소망교도소 이송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지원 의사를 법무부에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면접 대상을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명단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명단이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되면 이송 지시의 절차를 거쳐서 소망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0: 소망교도소에 그럼 수용자들이 4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폭이나 또 마약 사범은 오지 않고 지금 여성도 없죠. 이죠?
2: 여성도 없습니다. 네.
0: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소망교도소의 특별한 점 있다면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 저희 소망교도소는 사회와 유사한 환경으로 비록 담장 아니지만 좀 유사한 환경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용자 형제들을 부를 때 번호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편이고, 또 거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식당에서 또 수용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좀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쨌든 교화 중심 교도소다 보니까 교육 교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화요문화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뭐 예배, 목요 집회, 1호 집회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수용자가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변화하도록 하는 데좀 중점을 두고, 이 담장 안에서의 시간이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돕는데 저희가 조금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 그 지금 소망교도소가 보니까는 이제 기본 시스템이 예배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주일날도 뭐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 같은 건 자체적으로 뭐그 안에 뭐 우리 직원도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0: 네네네, 맞습니다.
1: 선교사님도 그래하고, 또
0: 네.
1: 오후 예배 같은 거는 외부 교회에서
0: 네.
1: 뭐 교회나 단체에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 행사도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우리 기독 연예인들이 와서 또 문화 행사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일기예보 또뭐 베이비복스 뭐 이런 분또 와셨고, 또뭐 김종찬 목사님도
0: 아,
1: 오기도 하고, 뭐 우리 지선이라는 그 CCM 그 전도사님인가요? 그런 분도
0: 네.
1: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제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수용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망교도 수용자들 중에 그 신앙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위주로 소망교도 소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몇
0: 정.
1: 프로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몇 프로는 아닌지,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는 과정에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고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100%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절반 이상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있는데, 와서 어쨌든 여기서 많은 예배와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경우가, 변화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1: 소망교도소 보니까 영성 집회라는 것도 있던데요. 뭐 2박 3일인가요? 뭐 3일 동안 하는 그 영성 집회.
0: 아, 부흥회. 네,
1: 부흥회.
0: 저희는 소망 부흥회라고 부르는데
1: 아, 소망.
0: 여름하고 겨울에 있습니다. 네네.
1: 되게 뜨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1: 들어보니까.
0: 3일씩 진행이 돼서 일반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1: 그럼 오전,
0: 네.
1: 오후, 저녁 이렇게 합니까?
0: 네,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9시까지 진행이
1: 와우.
0: 되는데, 네. 예배 찬양, 뭐 말씀 간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녁에 안수
1: 안수
0: 기도를
1: 집회.
0: 통해서, 네네네.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1: 그리고 이제
0: 갖습니다.
1: 소망교도소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인문학 같은 것도 있고 목회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한 수용자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신입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소망교도소에 입소를 하면 3개월은 무조건 신입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소망을 오는 수용자들이라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다 거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신입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0: 네네네. 소망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또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 시기가 되기도 하고, 네, 뭐 아예 모르던 분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시간이고, 신입 교육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가족 안에서 어떤 그 건강한 남성 남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교도소 한국

0: 교도소에서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소망교도소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2003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범이 됐는데 전국에 한 30 거진 뭐 전국교도 다 인성교육을 했죠. 아버지 학교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코로나 이후로 일반 국영교도소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망교도소 유일하게 지금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아버지 학교 온누리인가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0: 아, 맞습니다. 네.
1: 거기서 하는 그 팀들이 와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에서 나라가 산다. 또 아버지가 건강해 가정 건강한데 그런 이제 슬로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의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의 그 열심 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라고 보는데 참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용자의 1대1 멘토와 멘토링을 해가지고 멘토와 멘티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좀 이제 일반 자원봉사팀들이 그 멘토링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직원들이 그 수용자들을 그 멘토할 때 좀 어떻습니까? 수용자들의 마음의 문이.
0: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하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수용자들을 멘티로 삼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이제 로덴 카페라고 해서 그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또 수용생활 같은데 또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딱딱하게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공간 또 그 공간이 주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그곳에 상담을 할 때 수용자들이 확실히 마음을 많이 열고 굉장히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공동체성을 키워나가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금방 이제 기도도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수용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수용자가 우리 직원 놓고 기도하고 또 네네. 그런 기도도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교도소의 그 카페가 보니까 일반 카페보다 더 포근한 것 같아요. 또 거기 한번 또 커피 티도 먹으면서 뭐 아시티도 먹으면서 뭐 커피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0: 네.
1: 뭐 에이드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0: 네,
1: 본인들이 저 임의적으로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 먹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신앙적인 상담, 개인 상담, 아파 진로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0: 거기서 목회 상담도 해서 목사님도
1: 네네 저도 이제 한 달에 두 번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이 멘토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영 생활도 이제 안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하고 일반교도소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면 뭐 우리가 번호 대신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식사도 같은 공동체 식당 안에서 먹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랑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 소망교도소의 또 하나의 자랑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된 수용생활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조금 가까이에서 돕는 데 많이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정해진 근무는 물론이고 또 퇴근 이후에 저희는 야간 교화 활동이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그런 야간에 하는 교화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1: 네.
0: 뭐 소그룹 나눔을 하기도 하고 뭐 글짓기 프로그램 뭐 독서 관련 뭐 악기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수용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 그 우리 야간 프로그램이랬잖아요. 이제 국영교도소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소망교도소는 정말 자랑인데 여기서 보면 뭐 글짓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또 독서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독서 같은 거는 뭐
0: 뭐 책을 읽고 나누는 걸,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직원

0: 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악기도 뭐 색소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같이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1: 그러면 이제 악기 배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 음악 좀 알아야 되지, 음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가르쳐 주고요.
0: 네네네. 그런 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면서 하고
1: 그렇구나.
0: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 변화는 좀 어떨까요? 처음에 이런 독서와 글짓기와 악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우리 그 형제들의 그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좀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가요?
0: 일단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실력이 느는 건 뭐 물론이겠지만 그 가운데 조금 마음을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열기도 하고 오히려 직원들을 막 걱정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퇴근 못 하셔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1: 그렇구나. 네,
0: 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시간들인데 내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걸 수용자 형제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분명히 효과도 있지만 또 서로 간에 그런 생각해주는 마음들을 서로 느끼는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소망교도소가 그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소망교도소는 한마디로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인데요.
1: 네네네.
0: 먼저 수용자들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을 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교도소라고 하면 흔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격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자, 사회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또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망 안에서는 당장 믿지 않더라도 사실 다 믿고 나가진 않거든요.
1: 그렇죠.
0: 끝까지 예배 참석도 잘 안 하고 그냥 정말 전 예배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소망 안에서 어쨌든 찬양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 씨앗이 심겨서 기억이 나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1: 그렇죠.
0: 예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당장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 저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1: 네네.
0: 피해자 공감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삭개오 프로젝트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정식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6월 한 달 동안 8회기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이 수용자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좀 직시하고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처럼 저희 소망교도소 수용자 형제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런 실제로 정말 이 피해에 대한 회복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그런 사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수료를 했던 수용자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변화의 다짐 그리고 보상 어떤 본인의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도 이어지고
1: 그게 참 네네.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시큐모 트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고, 좀 약간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무게, 또 거기에 대한 자기 인식 변화, 또 그런 것을 이제 재발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본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도소의 우리 기한 우리 김영미 우리 팀장님, 박성호 우리 주인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동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 러브가 부릅니다. 모든 생명들이 소리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잡뉴스 박신호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젊은 목사 본회포는 고향 땅인 독일로 향합니다.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본회포 목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독일을 깨우기 위하여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 회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과 저도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경의 첼로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경의 첼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시립합창단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 나의 갈 길 당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었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이어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실업상단.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계시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아 과요였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시리업성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연가 세 곡 준비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할렘 흑인 연가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탄 마차는 스윙 로우 스윗 체리어트. 로버트 쇼 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입니다.

네, 흑인영과 세 곡 들으셨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이었고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할렘 흑인영가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내가 탄 마차는 로버트 쇼지위 페스티벌 코러스였습니다. 이제 현대성가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흥 테너 문용택의 음성이고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조선영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조각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찬양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선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슈아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부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브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앰브로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아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 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서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국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앰브로워십의 유승아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현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팀러거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전원주 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팀드과 십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시골 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꽤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균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올림픽트 2013년 화요성룡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유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 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이기를 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이 마르고 볕이 뜨거워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법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열기를 잠시 뒤로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준비 잘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불이 타버리지 아니하는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보수라. 실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 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 족, 헷 족, 아모리 족, 브리스 족, 히위 족, 여부수 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 두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울길을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운부치와 군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

0: 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서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위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돼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 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래서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 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규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 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 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에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불사신이라고도 부른다죠.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경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험한 땅도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올리브 나무처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그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0: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친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짐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속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찰나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 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죄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는 소위,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주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 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

이런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0: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면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교회 또 지하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핵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핵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

0: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거죠.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냥 금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문이죠. 주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이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예레미야서 저는 그 기도 이머전시 그 번호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곤 했는데 MT77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후약에서는 JE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뭐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제목으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다가 오해할 사람들이 생길까봐 조금 순화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기도 금지령이 나옵니다. 이건 뭐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니엘한테 얘기하듯이 어느 나라가 강압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예레미야서에 자그마치 세 번 나옵니다.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좋죠? 아, 기도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응? 그렇습니까? 또 하지 말하면 왠지 좀 불안해요. 하라 할 때는 안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광야에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애굽이나 그 가나안의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 그때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갈 탓이다. 그래서 서로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건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해요. 조건부적인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할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변하든지 저들이 변하든지 하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저들이 이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러면서 내 백성 되고 하나님 되는 관계를 저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봤어요. 거기에 뭐이 붙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삐 하고 저주 발동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11장 11절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1: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이제 내게 풀어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세 번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가 성경 나옵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거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기쁨으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약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다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 기도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뭐 정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는데요. 이게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효과 있게 나타나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래 시간이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쌓아놨던 그 많은 중보기도가 쌓여있다고. 찾아가지 않은 그 많은 중보기도가. 왜? 그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그 많은 중보기도가 쌓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방법이 없으신가? 하나님 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고쳐 써도 이게 이제 한계 봉창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조건부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쌍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일방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운다는 약속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위로와 그 소망의 메시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비교적 심판의 메시지에 비해서 짧게 나오죠. 석장 나오는데 거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사인부터 하고 시작해요 지금. 예? 절마다 사인을 해놔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라. 이전에 신의 산 언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 광야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깨뜨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전에는 돌에다 새겨줬지만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마음속에 둬요. 어떻게 둬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에? 그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 돌에다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이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 거. 그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0: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를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예레미야서 33장 15절 16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적 의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87장, 새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통합찬송가 487장, 새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휴가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어려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대해 예배하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달 8호를 광복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인데요. 우리는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배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배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배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이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9편 누가복음 12장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오늘 주일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며 자랍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많은 연예인을 전도하며 연예인 교배를 세웁니다. 1981년 12월 문서사역의 새 지평 도란노 서원을 창립합니다. 1985년 영국 유학 후 돌아와 온누리 교회를 세우게 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브 소나타 개최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뜨거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라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 비전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전문 위성 방송인 CGN TV를 개국합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 간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별명을 가졌던 하영주 목사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는 배제학당이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8월 3일 서울 정동에 배제학당이 창립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죠. 미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겸나, 고영필, 이종훈, 이인탁 이렇게 네 명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86년에 고종임금은 배제학당이란 교명을 지어 하사했고 당시 학당장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훈을 지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그 설립 이래로 민족 순환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1885년 8월 3일 창립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로스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 형교 전서라는 신약 성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역 성서라고도 불리죠. 그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로 1872년부터 중국 대륙 동북지역 선교사로 일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동북지역의 관문인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락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개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선생을 비롯한 의주 출신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루죠. 이들은 만주에서 한 팀이 되어 성서의 한글 번역에 힘쓰게 되고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역 성경, 공식 명칭 예수 성교 전서가 출간됩니다. 얼마 전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로스 선교사님의 이 같은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로스 선교사님이 1915년 8월 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는 차례진 장로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 지방 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지도자인 차례진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6일 순교하셨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갖고 국내 독립자금 조달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진읍 배영석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6.25 당시 비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강진읍 시장터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지역사회 인사 두 분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한국의 침례교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1889년 12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펜 위기 내한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침례교가 시작된 지 16년째인 1905년 8월 15일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충청도 강경에서 제1회 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제16회 총회인 1921년부터는 일제 강요로 동아기독교로 교단 명칭을 바꿔야만 했지요. 그리고 1942년 6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대표 33인이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44년 8월 8일에는 급기야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1944년 8월 8일은 침례교 역사로는 잊을 수 없는 강제로 침례교가 해산당한 날입니다. 같은 날 8월 8일 토요일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로 사상가로 쾰른 부근 캠벨에서 출생했는데요. 1399년 새로 세워진 아그네스 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1413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수도원장을 지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제작했는데 특히 수도자의 영적 수업의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금으로부터 555년 전인 1471년 8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야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또 문을 열고 나가야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갈 수가 있고 저녁이면 결국 집에 문을 열어야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문을 여닫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 땅에서 드나드는 문이 어느 문이었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좁은 문에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 유흥과 향락의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지옥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실 때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4: 서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예절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시간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주님 손에 내맡긴 채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편과 함께하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8월의 첫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어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일상에 방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아침 울려 퍼지는 찬양과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바캉스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편 박쉬나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 이어진 곡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어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연주 찬양인데요. 김기경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죠. 여름날 메마른 골짜기 같은 일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시원한 샘물을 만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경

꿈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큰 기쁨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사람한테 인정받자. 세 가지로 인정받자. 첫째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 내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인정받고,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누구에게? 마귀에게 인정받자 그랬잖아요. 마귀. 누구에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건드려봤자 누구만 손해다? 욥도요,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건드렸죠? 우리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같이 합니다. 세월 앞에 인정받자. 세월 앞에 인정받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사귀어봐야, 아, 그 사람 진짜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진짜야. 진짜야, 진짜. 그죠? 근데, 2년 정도 가지고는 알까요? 2년, 조금 알아요. 2년 정도 가면 조금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불길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솔직히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 실은 당해봐야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은 당하기 전에 다 진짜 같은데, 진짜 어려움 당하고 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실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려고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보십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시련이 당해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것 같아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인 줄로 보십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변질되지 맙시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내가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변질되고 말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게 힘이 됩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는데,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첫째는 한번 따라갑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우리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죠. 순종은 마땅히 하는 거죠.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땅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나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둥근에가 떴습니다. 중천에 떴습니다. 할 때까지 화진을 잡까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갈등을 뭐였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냥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사원을 데리고 그냥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하면, 순종은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높으신 대통령이 나한테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의논할 거예요. 아내랑 의논할 거예요. 할까 말까. 그렇죠? 그러나 누가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창조하셨고 이삭을 주셨고 나를 만드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이삭 낳았어요? 누가 배 아파서 낳은 거예요? 사라가 배 아파서 낳았죠? 그런데 의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뭘 의논해, 의논하면? 의논하면은 사라가, 그래, 바치세요.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대신 죽으면 안 되자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에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와 의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의논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끝까지. 우리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대문이라고 그랬죠? 축복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축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축복의 대문이에요. 순종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끝까지 주님도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복종보다 더 어렵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칼빈,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저녁마다 배운 적이 있었죠? 근데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복종보다 더 어렵다.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도 하는 것은 복종이지만 순종은 내가 싫은 것을 갖다가 표내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게 바로 순종이다. 순종은 복종보다 더 어렵다라고 칼빈도 말했고 저도 칼빈 알기 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끝까지 합시다. 자,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그는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뭐 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변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장면이 바로 저는 7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한 소금도 못 자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3일 동안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모리아 산이 가까웠어요. 두 사안을 갖다가 아래다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해와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에게 장작을 지웠다고 써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네?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폭폭했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놈아, 너 잡아줄 거다.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바쳐요? 하나님, 언제 나랑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거짓말하세요? 나 못 드리겠어요 하고 포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신을 주실까요? 때로는 왜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려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희론도 아픔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어머 사람들 의심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한번 같이 봐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한번 같이 해봐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압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욥이죠. 욥은요 실제로 죽었어요. 열 명의 자식을 한 날 한 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온몸에 악창이 돋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피부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긁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욥은 알았다.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 한번 가지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그런 믿음 아닙니다. 잘 나갈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모든 것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욥은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가 열 명의 자녀를 잃고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를 받아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망했을 때도 감사하고 고통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때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빼앗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압시다. 살아계심을 인정합시다. 우리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생도요,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당연히 알듯이. 여러분 아버지 이름 알아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죠? 그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아는 거예요. 계실까? 안 계실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이 반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계신 거 느껴지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탁 걸어가면 공기가 살랑살랑 지나갈 때 아, 하나님 계신 걸 느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찰랑찰랑 그럴 때 아,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면 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당연히 알죠.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신앙.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누가 준비하신다?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신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니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업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자녀들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리바이벌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할렐루야.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재산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도 되나요? 네, 근데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그죠? 재산은 자식이 아프면 다 갖다 바칠 수 있죠. 그잖아요. 자식 살린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겠어요? 전 재산 다 갖다 드려도 자식 살릴 것 같아요. 근데, 예?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응?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식들은 튀죠. 자식들은 멀리멀리 날아가죠. 하나님께 맡길 때 자식은 내 안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같이 해봐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단다. 자, 자식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단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셨대요. 두 번째는요, 왜 자식을 주셨냐면, 한번 같이 봐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누구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누구 마음을 좀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힘들게,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야 다 효자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거두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고생 좀 하셨겠어요. 하나님 고생 좀 하셨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고생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날에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좀 알아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친구잖아요.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라, 내보내라, 바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그죠? 있잖아요. 바치라. 근데 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떠나라, 내보내라, 바치라. 근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 사랑한다면 내 심정 좀 알아줘. 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정말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는 뭐라고 그랬고? 바치라고 그러고. 언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모리아산이 아니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다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줄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주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0: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알아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린다. 내가 잘나서 예배 드린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부족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금을 드려도 억만금을 드려도 늘 부족한 마음으로 늘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여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마지막 더 어렵죠?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하자? 내 자식보다도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자식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자식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축복의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의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